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달달여 아오 야오 우도련님 달달여 아오 야오 우도련님 달달여 아오 쌍교도 싫고 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 깨 반부담 자서 어리렁 추렁 청달다려 가오 방자 달려들어 나귀 경마 쥐어 잡고 재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